0: 엔트리 구조를 인출되고 있고 맥주 그런 곳에 깨는 것도 되게 되고 그렇게 만약에 밖에 우리 모두도 뭐 있는 도로 많이 있어요 지금 발전하는 것도 되게 그리고 다른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 작전을 좀 비치게 그리고 중에 그 얘기하는 게 뭐 드라인 PTSD 그리고 기능 PTSD 그 기능 기능 공개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너무 좋은 일이에요
1: Thank you.